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물론 라디오도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1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전반전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의 슛으로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체코가 먼저 선취골을 올렸죠. 후반 17분 체코는 터치라인에서 롱 드로인을 시도해서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가 장신을 이용해서 헤더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극전사는 후반 22분에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쇄도하던 황인범을 향해서 날카로운 두루패스를 하자 황인범은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치고 로빙 슛을 시도해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후 1차전 전반전에서 활약했던 황인범 선수가 기막힌 크로스를 올리자 쇄도하던 오현규 선수가 왼발 슛을 시도하자 일마녀 붉은 악마들이 스탠드를 박차고 일어나 열광하는 장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1로 1차전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한국의 수준을 세계 축구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2차전 경기는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주최국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은 두 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레전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를 석권한 선수 출신입니다.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에는 프로야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의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바뀌었지만은 네네.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네,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 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네.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 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조 1위, 2위만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 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2: 제가 국제 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그 네.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구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네, 그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1: 네.
2: 혼합 복식에서 세 번.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우승을 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0: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0: 아, 50승, 대단합니다.
1: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요. 이제 그 얘기는 네, 이따 얘기하고요. 예. 야, 뒤 바로 따라오네. 예.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들었는데 복식하면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0: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준홍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0: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1: 네.
0: 그 파트너를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0: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자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0: 하고는 이제 그 83년
1: 네.
0: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0: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0: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0: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0: 이제 혼합 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아, 정명희 선수 네, 네.
0: 랑 해서
1: 대단합니다.
0: 뭐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 아시안 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0: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0: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그렇죠.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0: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0: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0: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0: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0: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네, 김동문 회장. 회장.
1: 네. 네.
0: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1: 네.
0: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0: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0: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0: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1: 그럼요
0: 맛봤기 때문에
1: 네, 네.
0: 정말로
1: 눈에 선합니다
0: 결과를 네, 네, 가져왔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0: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0: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0: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0: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0: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제 한국체육

0: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네.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0: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0: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1: 네,
0: 그,
1: 네, 네,
0: 그
1: 네.
0: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네.
0: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1: 어허.
0: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문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게 됐죠. 네.
0: 우리끼리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0: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1: 네.
0: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 네.
0: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1: 네.
0: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0: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도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0: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대비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0: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1: 2004년. 네네,
0: 네, 2004년.
1: 네.
0: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0: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1: 네.
0: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0: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 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0: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0: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0: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0: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 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0: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0: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0: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0: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0: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0: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0: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0: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0: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0: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0: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네.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 네.
0: 아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0: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네.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네.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1: 네.
0: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0: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0: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0: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1: 네.
0: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0: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세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세영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세영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세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0: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0: 시합을 하다 보면은.
1: 네.
0: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0: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0: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0: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0: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0: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0: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세영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0: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0: 예. 예.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네.
0: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0: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0: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다섯 개 대회 다
0: 다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0: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1: 네, 그렇죠.
0: 인도네시아 오픈
1: 네, 네, 네.
0: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건 너무 조금 과대.
1: 아, 그런가요?
0: 그런 얘기한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대단하죠. 그게
0: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000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1: 12개 이상.
0: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대회는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게임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때 보면 그 빨리 끝나므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0: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0: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에 공헌한 사람한테,
1: 공헌한 사람들.
0: 사람한테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1: 그렇군요.
0: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 스틸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1: 알겠습니다.
0: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1: 있을, 때.
0: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1996년에 받으셨네요.
0: 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수상자로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0: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0: 아니,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1: 그렇죠. 어, 엄청나죠.
0: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네.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곳은 좀 이름을 빌려서 네.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1: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0: 예, 예, PJB 스포츠.
1: 스포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죠?
0: 뭐 기본적으로는
1: 라켓.
0: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0: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합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0: 네, 네, 네. 그 일남 이녀
1: 아 이녀
0: 네 아 일남 일녀
1: 일남 일녀
0: 네, 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1: 아, 네.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0: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1: 아 그렇죠.
0: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아빠보다도.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0: 네,
1: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0: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네.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1: 아, 그대로 계시죠. 네,
0: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씀이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네. 너무나 편하고
1: 네.
0: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네. 또 자긍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주봉 감독님을 만나봤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박주봉 감독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죠.
2: 네.
1: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야, 섭외하는데 1년 걸렸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또 야구선수 김병철 감독님의 선배이신 김봉현 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데 네,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죠.
2: 네.
1: 자,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한화하고 3연전, 두산하고 3연전 했는데 성적 부진.
2: 네.
1: 2승 4패밖에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죠.
2: 네네.
1: 뭐 못해도 3승 3패를 해야 되는데.
2: 그렇죠.
1: 네.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네. 오늘. 자, 1차전 경기 기아가 이제 대전 원정 첫 경기에서 한화를 6대 4로 꺾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당시의 경기 내용.
2: 네네. 이날 경기가 기아가 선발과 타선 그리고 마무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네. 선발 황동화가 6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김도영의 결정적인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2: 경기 후반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1: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승리의 중심에는 역시 선발. 네. 야구는 투수가 먼저 던지면서 시작이 되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황동화 선수가 이제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2: 네. 네.
1: 구체적으로 말씀해
2: 이날
1: 주시죠.
2: 황동화는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아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요.
1: 네.
2: 사실 황동화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4개월 동안 넘는 재활 끝에 복귀를 했지만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비시즌 동안 이동걸 투수코치와 함께 투구 밸런스와 포크볼, 투구펌 교정에 집중을 했고요.
1: 네.
2: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 투수가 되면서 15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4.09를 기록 중이면서 특히 5월 이후에는 7경기 평균자책점이 2.29입니다.
1: 네.
2: 퀄리스타트 5회를 기록하면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이 황동화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2: 네네.
1: 좋았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그냥 횡단보도 걷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 저도 기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이 유능한 운동 선수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으면서도 조심하셔야 돼.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 재산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쉬면서 본인의 연봉은 인상되지 않고 벌써 그렇지. 6승 했잖아요.
2: 네네.
1: 이 선수 10승만을 보면 연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더블로 뜁니다. 그렇지. 더블로 뜁니다. 아무튼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황도환 선수가 이제 투수로 이제 좋은 성적 보였고. 불펜진 활약은 어땠었나요?
2: 네, 이날 7회 올라온 7회 올라온 각도규 투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2: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완벽한 이닝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
2: 황동화가 만들어 놓은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이 곽도규 선수도 역시도 이 선수도 또 상당히 각광받고 노는 선수예요.
2: 굉장히 좋더라고요.
1: 황동화, 곽도규 근데 이 선수도 사실 결국 작년에 수술했죠.
2: 네,
1: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2: 네.
1: 자, 그 이후에 후반에는 위기 상황도 좀 있었죠.
2: 네. 기아가 6대 1로 앞서던 8회 말이었습니다.
1: 네.
2: 김태형과 정혜영이 각각 홈런 한 방씩을 허용하면서 3실점을 했고요.
1: 네.
2: 점수차가 6대 4까지 좁혀졌었습니다.
1: 네.
2: 자칫 경기 흐름이 하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1: 네. 자,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투수들 역할이었고 이제 타자 중에 또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또 했죠.
2: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2: 김도영은 9일까지 치른 7경기에서 타율 4할 7리 11안타 5홈런을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네.
2: 이날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홈런만 무려 5개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 네네.
2: 이날도 김도영 3회 초 2사 1, 2루에서 자중간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이날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사실상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 경기는 쉽게 가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요즘 잠깐 슬럼프가 또
1: 이게 요즘이라면 네. 한 그 짧은 기간이에요 네네. 지금. 네네 지난주.
2: 네 지난주.
1: 주말 쪽으로 가면서 또 이게 홈런 소식이 없고 네. 타율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 근데 김도영 선수가 아시아 대표 선수로 됐단 말이에요.
2: 네네네.
1: 기아 큰일 났어요. 그게 한 2주, 2주, 3주 정도 못 나오는데.
2: 네네.
1: 아무튼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얘기 좀 하고요. 이제 하나와 2차전 경기. 예, 하나에게 3대4로 이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2: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 실점입니다.
1: 네.
2: 예,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1회부터 볼넷 두 개를 내주면서 흔들렸었고요.
1: 네.
2: 무사 1, 2루 상황에서 문현빈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 네.
2: 다만 기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 타선이 경기 후반까지 추격하면서 한 점차 승부를 만들었지만
1: 네.
2: 초반에 내준 3-7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3-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1: 네, 네. 이제 한화의 2차전 선발에 나왔던 시라카와 1차전 경기에서는 승리투수가 됐었잖아요.
2: 네네네.
1: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 네, 안정적인 투구를 했기 때문에
1: 네.
2: 기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1: 네네.
2: 네, 이날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
1: 네.
2: 볼넷 4개, 1탈 3진, 3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2: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나왔지만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98개까지 늘어나
1: 네.
2: 결국 사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특히 오재영과 승부에서 11구까지 가는 끝에 네. 볼넷을 허용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가 흔들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전으로 넘어갈까요? 네, 3차전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대진에서 열린 그 한화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2: 네네.
1: 또 1대5로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온 거죠.
2: 네네,
1: 한화에서는.
2: 네. 네네네. 네, 기아는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2: 1회 초 아드릴린 로드리게스의 적시타로
1: 네.
2: 선취점을 뽑으면서 먼저 리드를 잡았었는데
1: 네.
2: 선취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 네.
2: 하나가 곧바로 1회 말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유현진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기아 타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결국 승부는 4회 말에 갈렸고요. 하나 하이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1: 네.
2: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었습니다.
1: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7개의 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득점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초반 선취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패배 부분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유현진과의 대결은 올러
2: 네.
1: 기아의 선발 투수로서는 내놓으라 하는 제1 선수 아니에요 지금
2: 네네, 맞습니다.
1: 앞서 있는
2: 네.
1: 결국은 타자들이 유현진을 공략하지 못하니까 결국 올라가 패전 투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 그렇죠. 올라는 네. 6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4개, 탈삼진 4개 그리고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2: 안타 허용은 많지는 않았지만 4사구 4개가 좀 아쉬웠고요.
1: 그렇죠.
2: 특히 4회 말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은 2.66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2: 다만 이날 타선의 득점 지원까지 부족하면서 패전을 떠안게 되었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아가 했고 다시 이제 두산인데 한화와 두산은 바로 5위, 6위 팀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네, 네.
1: 굉장히 이 하위, 밑에 있는 네, 팀들한테도
2: 얼마 나지 않죠.
1: 그렇죠. 네. 거기서 도망갔어야 돼요.
2: 네, 네.
1: 자,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한테 이제 1승 2패 했고 이제 두산한테 붙어서 저희들은 이제 두산한테 한번 기대를 해 봤어요.
2: 네.
1: 기아가. 근데 첫 경기에서부터 2-4로 패했죠.
2: 네네네. 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력 부진이 가장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두산 선발 최민석의 7이닝 동안 단 2안타만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의 적시타와 나성범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뽑았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했고요.
1: 네.
2: 결국 2-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네. 자, 양현종 선수의 투구 내용은 어땠나요?
2: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선발 투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타선 지원이 부족했고
1: 네.
2: 5회 수비 과정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2: 전체적으로는 승리 요건을 기대할 수 있는 투구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또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이던 5회와 6회 수비가 좀 아쉬웠는데
1: 네.
2: 5회에는 김규성이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를 놓치면서 결승점을 허용을 했고요.
1: 네.
2: 6회에는 아데들린 쪽으로 향한 타구가 적시타로 연결되며 추가 시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기록상은 실책 그건 아니었어요.
1: 네.
2: 결과적으로 두 장면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두산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이제 1차전 경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2차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간상으로 봐서. 자, 이게 야구에서는 역시 그 수비가 안정돼야 투수도 편안하게 볼을 던질 수가
2: 맞습니다.
1: 있는데 평범한 타구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투수들이 알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제 기아가 두산과의 이제 그 3연패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제임스 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가죠. 2차전에.
2: 네. 이날 제임스 네일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1: 네.
2: 최근 연패 기간 동안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1: 네.
2: 이날은 선발 네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기아는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섰었습니다.
1: 네, 네. 제임스 네일의 투구 내용이 좋았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네일이 6이닝 5피 안타 1실점, 6탈3진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고요.
1: 네.
2: 2회와 3회 연속 득점권 이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넘겼고 6회 양의재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며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2: 최근 기아 선발진의 중심 닿게 팀을 연패에서 건져낸 투구였다.
1: 알겠습니다.
2: 보여집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3차전 어제죠? 일요일 날 경기.
2: 네.
1: 네. 두산에게 1대 8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네, 네.
1: 네, 그거 좀 요약해 주시죠.
2: 네, 어제 경기는 한마디로 초반 실점과 빈타. 그리고 경기 후반 불펜 붕괴가 겹치면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다고
1: 네.
2: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기아는 1회 초 선발 김태형의 양의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곧바로 1회 말 김호령이 추격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후 타선이 두산 선발 곽빈 공략에 실패를 했고요.
1: 네.
2: 2회 초 박찬호가 만든 추가 득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1: 네.
2: 특히 7회 초가 결정적이었는데 박찬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안재석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했고요.
1: 네.
2: 한재승의 갑작스러운 담증상으로 마운드 운영까지 꼬이면서 두산의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1: 네.
2: 반면 기아는 7회 말 무사 1, 2루와 2사 만루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면서 추격의 동력을 잃고 말았고요.
1: 네.
2: 결국 1대 8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2: 네.
1: 자 돌아오는 내일 운명의 또 6연전 경기가 있는데
2: 네네.
1: 여기는 또 1등, 2등 팀하고 붙어요 지금.
2: 이번 주에는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2: 강주에서 리그 1위 LG와 맞붙고 주말에는 수원에서 2위 KT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1: 네.
2: 최근 2주 연속 루징 시리즈로 주춤했던 기아가 강팀들과의 연전을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무엇보다 침체된 타선이 빨리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시아 경기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차출되기 전에
2: 네네.
1: 아예 그냥 1, 2팀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2: 네.
1: 머리 대고 그냥 붙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2: 네.
1: 오늘 프로야구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 에 뵙겠습니다.
2: 네,
1: 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자,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또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프로야구 소식, 또 기타 동네에서 펼쳐지는 많은 아마추어 경기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님이 창밖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라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마트가 필요한 건데. 기사님이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닙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분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라는 건 마트를 찾는 사람도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많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입장으로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사님의 말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과 비교하면요. 가게도 많지 않을 텐데 마트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같은 창밖을 보면서 기사님과 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일상을 지나치며 흔히 놓치곤 하는 필요라는 말에 담긴 시선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창밖을 가리킬 때요. 거기는 지역에서 재개발 논의가 한창이기도 한 동네였습니다. 기사님의 이야기는요.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그건 어쩌면 현실적인 분석이었을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소비가 활발한 곳에 가게가 들어서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겁니다. 차가 없으면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가기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곳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배달 앱도 능숙하게 저희가 요즘은 주문할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네, 배달 앱 많이 사용하시죠? 배달 앱도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요. 걸어서 갈수 있는 마트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간단한 식재료 하나가 급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분들에게 그 마트는 단순히 숫자가 오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숨통 같은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구 수가 많지 않는 동네여서요. 그 지역엔 제가 알기로는 가게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에 마트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앞을 지나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평소에도 그 앞을 지나다가 마트를 보긴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생각입니다. 같은 걸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셈입니다. 그 택시 안에서 생각이 이어지다가 그 생각이 저의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마트가 3개가 있거든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까지, 네. 거리를 확장한다면 아마 대여섯 개, 7개 정도는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까 마트가 많은 걸 텐데요. 필요한 게 생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사옵니다.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요. 택시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거,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건데요. 말없이 갑자기 폐업을 한,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이야기면서 했던 이야기죠.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편의점이 3개가 있는데요. 정문에 2개, 아파트 정문에 2개, 후문에 하나. 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최근에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던 그두 개가 원래 자주 다니던 편의점이었고 하나 있던 편의점은 제가 1년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많이 가야 다섯 번 이내 정도 가는 잘안 가는 편의점이었는데요. 자주 다니던 두 개가 폐업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폐업한 편의점 중에서 하나는요. 집에서 걸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입구에서부터 보자면 걸어서 3분, 2분 정도에 있는 완전 가까운 가게였고요. 하나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데 규모가 크고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이두 편의점이 없어진 거예요. 가까운 편의점과 좀 규모가 있는 편의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다니는 편의점도요. 하나 남은 편의점도 거리는 5분 거리인데요. 앞서 말한 편의점과 비교하면 3분 거리의 편의점보다는 멀고요. 비슷한 5분 거리의 편의점보다는 규모가 작은데요. 지금은 하나 남은 그 편의점에 가면서요. 아, 여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 무심하게 지나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이 곁에 있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연락하면 답장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좋죠. 그리고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먼저 웃어준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반가운 일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나와 함께 찍힌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헤어질 때 조심히 가, 잘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립고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안 될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당연하지 않게 감사한 일들입니다. 물론요, 이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갖는 건 당연히 좋죠. 좋지만요, 그냥 가끔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꽤 특별한 조건 위에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 꼭 거창하거나 감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잠시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택시 기사님과 함께 나눈 말에서도요. 당연하다는 것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니까, 그래서 마트가 장사가 잘 안 될 거니까 여기엔 마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당연할 것 같은 말과 함께요. 때문에, 그래서 마트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사람이 많지 않는 동네여서 편의점도 가게도 적을 텐데 마트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당연한 생각 말입니다. 김현수 작가의 산문집 청춘의 문장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숨어 있다. 한편으로는요,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상황에 따라 당연할 수도 있고요. 기사님과 저는 같은 마트를 봤는데 기사님은 여기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시선인 거죠. 그리고 그 두 시선이 모두 어딘가에 다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솔사이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솔사이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커버 버전이죠. 원곡은 전영록이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1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200이래요. 마음은 200회를 향해 가고 있나 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20회 방송 내용은요.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그러니까 119회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가수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글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요. 어느 날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날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차이는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실은요. 단순히 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몸을 잘 챙겨라. 그게 먼저다.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힘내라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 한참 뒤에야 알아차린 것처럼요. 언젠가 지인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읽었던 책의 한 줄이 몇년 후에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나 문구에는 닿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년 전에 들은 말이 오늘 문득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무심코 본 버스 광고 문구 하나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게 꼭 특별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준비된 어느 날 조용히 들어올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에피소드 그 상황도 있었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밖을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 동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라고 하셨고 저는 그 순간 때문에 이 동네에는 다른 상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트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것도 아마 그날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창밖에 보였던 풍경이 제 마음에 문득 다가온 거지만요. 마음에 들어온 거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쳐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기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120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이평강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누군가를 마음에서 멀리하거나 밀어내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 당시 제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마음이 넉넉할 때는 누군가의 실수도 감싸줄 수 있지만 제가 지치고 힘들 때는 상대의 따뜻한 미소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품는 마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 마음에 얼마만큼의 여유가 남아있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떠오른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라는 말 우리가 하곤 하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마음과 달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마음에 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다가 그런 나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땐 마음의 여유에 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땐 마음의 넓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의 상황이냐. 그게 여유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마음이 여유 없이 바쁘게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넓이에, 마음의 너비에, 아니면 마음이 지금 좁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되죠. 이어서 최은솔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공감이 가네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어떤 단어는요. 말씀처럼 그런 어떤 순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은 그런 어떤 순간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나 말이 쑥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순간은요. 마치 손뼉이 마주쳐서 짝 하고 소리가 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박수 치는데 네, 손이 마주치지 않으면 네,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손뼉 소리도 나지 않죠. 그게 어떤 순간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늘 그렇게 두 손뼉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쳐지는 순간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를 할때 계속 잘안 되다가 어느 순간 번뜩 아, 이 조각이 여기 이 자리구나 하고 퍼즐 조각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똑같은 순간인데 퍼즐 조각이 보이는 것처럼 손뼉을 치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덕희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웃는 이모티콘을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올려주셨습니다. 활짝 웃는 이모티콘을 보면서 기분이 저도 활짝 좋아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소녀 다영이 부릅니다. What a girl to do.

다영, What's a girl to do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의 장소나 문구가 있었다면 그건 마음의 관심,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온 여학생이 있었네요. 키가 크고 막내였는데요. 키만큼 마음도 컸던 친구였습니다. 이사 온 집이 우리 집 앞을 지나고 가까운 곳이어서 중2 때까지 지남철처럼 붙어 다니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싫어 그 애 집까지 데려다 주면요. 그 애는 또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간 지점에서 헤어졌던 친구. 간호대학 졸업 후 독일로 갔는데요.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보고 싶은 중마 고우 하시면서 하트 하트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럼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우연히 어떤 장소나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은하수님도 비슷한 글을 남겨주셨는데 실은 많은 경우에요. 지나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만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연히 버스를 탔다가 버스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난주는 제가 아는 지인이 버스를 탔는데 우연히 버스에 적힌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었고 지지난주 방송은 제가 길을 걷다가 길에 적혀있는 문구가 갑자기 마음에 깊이 밀고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우연히 들어온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기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나 문구를 봐도 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글 내용 중에요. 지남철이라는 부분을 읽다가요. 그 중2 친구, 중2 때까지 그 친구분과 지남철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떠한 문구나 상황이나 친구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도 지남철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늘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순간에 지남철 자석처럼 끌어당겼던 거네요. 지남철이라는 부분 읽다가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본 문구가 우연히 들었던 말이 갑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남철 자석처럼 마음에 딱 끌어당겨 붙는 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친한 친구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배였는데 서로 집에 바래다 준다고 했던 이야기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에요. 학생 때. 그런데 함정은요. 남자였다는 겁니다. 네, 해월리 운하수님의 그 지남철 친구분, 그 본님도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내 마음에 들어왔던 말은 어떤 거였을까? 점점점점점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쯤은 떠오르셨을까요? 아마 불현듯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는요. 계속 뭐였지? 라고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하다 보면 일부러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 그렇게 해서 듣게 된 셈입니다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올려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네 사심이 드러나네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 협찬 선물을 만들어야 할까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송도 그렇고요. 너튜브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쓸어 올리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장면이나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라디오는 짧은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물론 내가 즐겨 듣는 방송은 그 시간이나 아니면 뭐 너튜브로 볼 경우에는 그 방송을 처음부터 듣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듣기도 하고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오면 그 중간부터 들리죠. 때로는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을 때 라디오를 틀면 보통 뭐 11시 방송이라면 뚜뚜뚜 땡 11시 할때 시동 걸면서 라디오를 딱 켜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죠. 보통 내가 상황이 끝나고 다른 상황이나 일정으로 가면서 차를 탔을 때 라디오를 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중간부터 들립니다. 그때부터 중간부터 방송을 우연히 듣는 건데요. 그때 방금 말씀처럼 우연히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DJ 유발이요. 그렇게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방송을 즐겨찾기 해서 계속 듣게 되는 방송이 있죠. 오늘 방송 중에 우연히, 우연히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우연히 알고 보면 인연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필연이었던 거죠. 이 우연이와 인연과 필연, 이건 나중에 라디오 재갈피 방송 소재로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앞에 은하수님 사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연이의 많은 부분은 내가 만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내가 어떠한 장면을 봤다, 어떠한 방송을 들었다, 어떠한 문구를 봤다. 그런데 우연히 본 그러한 문구나 말이 우연히 내 마음을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가 그 무렵에 그렇게 될 상황, 인연, 필연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혼자 멈칫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한 권을 작년에 다시 꺼내 읽었는데요.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어떤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밑줄도 없던 문장이었는데 그때의 저한테는 안 들어왔던 말이 지금의 저한테는 들어온 거잖아요. 칸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문장을 품을 만큼 깊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월이 마냥 아깝지만 않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책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예전에 봤던 건데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예전에 봤을 때는 몰랐거나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때 갑자기 어떠한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아니면 문구가 떠오르거나 마음에 와닿는 경험이 있고요. 그건 책이나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다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이번엔 잘 눈에,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그보단 아마도요. 오늘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봤던 시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만큼 내 생각이나 경험, 내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지나온 시간만큼 더 다양한 생각이 쌓여서 똑같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지나온 시간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더해진 것만큼 또 달리 보이고 어떠한 부분은 내 마음에 더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봤던 책이나 영화를 다시 볼때 떠오른 생각이지만 다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예전에 책을 봤을 때별 감흥 없이 지났던 글귀인데 어느 순간 책을 다시 읽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차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나 길을 걷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의 글귀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평범했던 문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몇년 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요. 처음엔 읽다가 반도 못 읽고 책장에 꽂아뒀어요. 재미없다는 것도 아니고 별로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직이 좀, 네, 직장을 옮기셨나 봐요. 이직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 우연히 그 책을 다시 꺼냈는데 딱이 문장에서 멈췄어요. 법정 스님이 물소리 바람소리에 쓰신 말씀인데요.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라는 문구입니다. 처음에 읽을 땐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그날은 그 문장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불안이랑 걱정으로 꽉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말씀처럼 그 사이에 제가 달라진 거였네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 상황으로요 하시면서 활짝 치아가 보이면서 웃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라는 말이요. 루시님의 댓글을 읽다가요. 이 문구를 그 댓글을 보다가 여러 번 천천히 다시 읽게 됐습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그건 어쩌면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넘쳐 흐르거나 더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비워 있어야 지나는 문장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 댓글, 이 글귀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누씨님은 저하고 다른 거죠. 이번에 책 읽을 때 갑자기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네.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극장에서 영화 볼 때도 비슷해요. 그 무렵에 내 기분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영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공감되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그래요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문구 이야기,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생각이나 상황, 예전에 뭐 봤던 것들, 그것이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순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닿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책과 영화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하곤 하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마음이 우울하거나 지쳐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에는요. 그럴 때 뭔가 지쳐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울적할 때 영화를 보면요. 어느 한 장면이나 대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문구나 장면일 때가 많은데요. 영화가 그때 어떠한 장면이 마음에 훅 들어오죠. 그런 영화가 때로는 내 인생의 영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한 번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요즘 밤 공기가 선선하고 좋아요. 여름 열대야가 벌써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곧 틀어야겠죠?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밤에 더우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아직은 최근까지는 낮에 덥더라도 밤에 창을 열어놓으면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양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늦은 밤에는 살짝 선을 할 정도로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이제 곧 더워지겠죠. 며칠 사이에. 요즘도 낮에 더위는요. 아직 습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습하기만 하면 딱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는 에어컨을 아직 틀지 않았는데요. 대중교통을 타거나 어떠한 기관 같은 시설에 들어가면 에어컨 지금 다 틀죠. 아, 저는 물론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지만 또 여름에 매력이 있잖아요. 일단은 낮에 길이가 길어서 좋아요. 뭔가 더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은 활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더운 것만 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아닌가요? 더운 거 빼면 여름이 여름이 아닌 거죠. 시작하는 올 여름에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래전 여자 사람 친구가 갑자기 이성으로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 점점점점점 하면서 눈물 찔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그건요. 근우님 마음이 갑자기 네 그렇게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자 사람 친구분이 변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뭔가 외모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근우님을 대하는 뭔가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러한 행동이 바뀌었거나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우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밤에 그런 순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늦은 밤에는 차분해지고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종종 그래요. 밤에 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요. 지난 시간 중에 한 부분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방송처럼 그때 제 마음이 그런가 봐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요.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타지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출장을 마치고 나면 보통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밤늦게 고속버스나 기차를 탈 때가 많아요. 딱 감성적이기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니까요. 하루 일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일 여러 생각들이 밤에 달리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창밖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기도 하고요. 또 보통은 일과가 다 정리되는 늦은 밤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여서 정말 이런 때는요. 우연히 본 문구라던가 그 순간에 아니면 이런 때 듣는 음악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가끔 하는 생각인데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요. 늦은 밤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밤과 늦은 저녁 시간과 왠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면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 전주 FM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기도 하지만 너튜브에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듣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책갈피 방송에는 그러한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마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책갈피 주제도요. 마트를 보면서 기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죠. 여기가 마트 자리가 아닌데 여기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마트가 생겼지? 마트가 있지? 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마트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건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말씀에 저는 아,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여서 여러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마트가 필요한 건데 하고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처럼요, 똑같은 문구를 봐도요,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더 넓게 생각하면요,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도요, 당시의 내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요, 세월이 지나면 그 지난 시간만큼 생각도 가치관도 성향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 본 문구나 상황이 지금에서야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앞에는 경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의 내 가치관이나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였던 겁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10년 전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을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요. 들었던 부분도 또 반복해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들을 때마다의 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성장해서 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추가되곤 합니다. 설교 말씀도, 성경도, 책도, 드라마도, 영화도, 음악도, 노래 가사도요. 가족의 말씀들도,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세상사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며칠 전 자주 걷는 개천가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등 뒤에서 어떤 남자 어린이의 우렁찬 인사가 들리고 바로 그 어린이 친구가 탄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친구였는데요. 1초 정도 인사를 듣고 1초 자전거가 지나가고 순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어서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제게 한 인사라는 걸 깨닫고 그 친구의 뒷모습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참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 어린 친구처럼 살아야지 하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라디오 책갈피 사연에 올려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과 이 기분 좋음을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몇 초의 순간이 떠오르며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6월의 순간들이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따끈따끈한, 요즘 날이 더워지는데 따끈따끈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네, 에피소드 전해주셔서, 떠올리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가요, 우연히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고요. 그런 말이나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는 여러 번 생각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더 들어오고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삶의 지침이나 방향이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위안이나 위로일 수도 있고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지인 중에서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도 가끔 몇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한 분이 자주 라디오 책갈피 방송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내보라고 자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두런두런 방송으로 말하는 내용과 생각을요, 활자로 정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책갈피의 문구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상상해봤습니다. 자전거 탄 어린 친구의 인사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듯, 선하게 보이듯 떠오릅니다. 세연님이 행복해 하셨을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 상황만 생각해도요. 세연님처럼, 네. 세연님이 말했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제가 그 천변 옆에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 탄 아이가 인사하고 쌩! 하고 지나쳤을 장면을 생각하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반가움이나 행복을 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연님이 책갈피 떠올렸다고 하시고 글을 올려주신 거네요.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같은 단어나 문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요. 방송도 비슷해요. 방송도 듣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DJ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을 후벼팔 때도 있고 잔잔하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아마도요. 내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가 봐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게요.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는요. 소리로만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접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틀어놓고 마치 들리는 라디오처럼 지상파 라디오처럼 소리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방송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DJ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DJ와 나와 둘만의 대화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라디오 듣다 보면요. 그래서 기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땐요. 내 마음에도 웃음이 생기고요. 뭔가 위안이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게도 되죠. 저도 방송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을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지금 남겨주신 창민님이 남겨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책갈피의 애청자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죠. 네, 상민님, 오늘은요, 책갈피 방송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탔던 택시 기사님이 창밖에 마트를 가리키며 여기는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 동네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죠. 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별 생각이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거겠죠. 때로는 이렇게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은 현실을 보고, 어떤 시선은 필요를 보고요. 어떤 시선은 그냥 우리가 오늘 지난주 방송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마음을 훅 밀고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은 서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모두 어딘가에 다 있는 걸 거예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월 17일 정말로 무더운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왠지 피곤이 많이 오죠.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비가 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자.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한때 수요일이 되면은 비 오기를 기다린 때가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벤트는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줄수 있다는. 뭐 요즘 뭐 워낙 많은 기념일 있잖아요. 매월 뭐 14일마다 기념일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AMP 어쩌다 가끔씩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AMP 걷자다 가끔씩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건 아직 모기가 안 나왔다는 거. 아, 모기가 나오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펀치의 모기뽕, 그리고 서문탁입니다.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네, 로맨틱 펀치 먹는빵 전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한국 더 듣고 올까요? 주니퍼입니다.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주니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듣고 왔습니다. 한때 남자분들의 성대를 모두 아사 같은 노래였죠. 아, 이미영입니다. 지금은 늦었어.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to have you. Exciting. And of course.

네. 쿨의 해배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토요일 날 행사장에 있었던 신청곡, 월요일에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살롱에서, 수다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네요. 귀여운 수다 캐릭터. 만드셨네요. 그리고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오동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K1의 말해 뭐래 신청하셨고요. 늦은 나이에 늦은 나이에 중졸돌 코르테스에 입덕했습니다. 코르테스 믿고 하이브 주식 샀습니다. 아마 이거 잘 사신 것 같아요. 코르티스, 네르레드. 마지막으로, 알파 드라이브 원에 프렉 알람까지 신청하셨네요. 날씨가 더웠는데 조금 시원해져서 청량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했습니다. 노래 세곡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일, 마레마레, 코르티스, 레드레드, 알파, 드라이브온의 플렉 알람.

케일 마레 마레 커티스 레드레드 알파 드라이브 원 블랙 알람 듣고 왔습니다. 댓글 이벤트 겸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지금 저 너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모아서 바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모아서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Never Say Goodbye. 아이리시입니다. Not Cute Anymore. Celebration in Kazakhstan.

마리오, Never Say Goodbye, I Lead, Not Guilty Anymore 듣고 왔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면서 즐기시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수요일날 시간 정도면은 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퇴근길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션, way back home.

션 웨이 백홈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정말로 돌아갈 곳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사람이 있는지. 사랑이란 거죠.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전주 지역 소출력 방송이다 보니까 전주 근교 가지는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좋은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이든지 노래를 신청할 수 있는 이 환상적인 곳이 너무 좋은 공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1월, 제가 1월이라고 했나요?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즐거운 일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미야오 띠로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 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한 노래 2TR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의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의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반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창조 음악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 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 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 그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울창한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고 긴 시간을 지나 천천히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숲이 됩니다. 그래서 숲은 성장의 결과이기보다 오랜 세월의 기록, 즉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숲을 바라보고 그곳을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을 마음의 숲으로 안내해 줄 헬리크 하임 골드 슈미트의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더 미션의 OST 엔요 모리꼬네의 가브리엘 소보엘을 페로 아일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헬리카임 골드슈미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바람과 빛이 머물고 때론 어둠조차 쉬어가는 그곳.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나를 받아주는 존재로 내가 살아온 시간과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그곳, 바로 마음의 숲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죠. 삶의 안정과 휴식을 갖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그 숲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들은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1961년 6.25 12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한상옥 작사, 최영섭 작곡,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바람도 맞게 되고, 그러나 조용히 견디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라며 누군가의 위로와 기다림, 이해와 배려가 모여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지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노래 한 곡을 꺼내 봅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지친 마음을 품어주는 노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들으셨습니다. 원예학에서는 전정이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절단 전정에는 통풍을 위해 강전정과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처절한 상태까지 통째로 몸통을 잘라버리는 두목 전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엔 접을 붙이기도 하는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멸망 혹은 죽음 같은 그러나 새로운 생명, 소망의 새순을 갖게 만들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의 계획적인 고도의 전략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아이유의 숲.

를 숲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노래로 사랑받는 곡, 아이유의 숲을 들으셨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잘려나갈 때 땅으로부터 강하게 양분을 빨아 올린답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고 보면 땅이 나무의 뿌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잘려나갔으나 남은 구루터기에서 새 순을 올려내기 위해 농부와 나무의 기다림은 필수이겠죠. 여러분, 숲에는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풀과 이끼, 꽃과 곤충, 새와 동물들까지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은 경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존의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숲을 걸어온 이야기를 이 노래에 담아 보았습니다. 서울 잠원초 합창단의 숲속을 걸어요.

2025년 어린이 동요사랑 합창제에서 서울 잠원초 합창단이 부른 숲속을 걸어요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마음은 햇살이 잘 드는 숲 같고 또 누군가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숲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숲은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품은 채 다시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다고 해서 삶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마음의 숲에서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해원의 시에 조혜영 작곡으로 라포엠의 그대 달려오라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임윤희였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시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재욱의 친구.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상전벽해, 뽕나무상, 밭전, 푸를벽, 바다해. 뜻은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다. 세상이 몰라보게 바뀌었다. 한나라 때 차경이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선의 도에 심취해서 왕방평이란 선인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하늘에서 피리, 둥소, 복소리와 함께 천마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채경이 가인들과 함께 도열하여 하늘을 보자 왕방평이 색깔이 다른 네 마리의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온유관을 쓰고 붉은 옷에 호랑이 화살통을 어깨에 걸친 채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아래 시중 드는 사람들은 모두 위엄을 갖추고 주악대는 하늘에서 기린을 타고 내려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으니 그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용경옥의 보랏빛 엽서.

윤경호 씨는 현재 77세 창원의 소박한 시골 할머니로 69세 때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며 소년도의 보랏빛 엽서를 불러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저음으로 현재 유튜브에서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다음으로 930만 뷰의 인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연정 등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왕방평은 마차에서 내려와 최경과 정중하게 애를 갖추어 인사하고 그의 부모 형제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누각에서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데 왕방평이 허공을 바라보며 성계의 사자에게 마구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신비스런 음악과 함께 신녀의 옹의를 받으며 마구가 도착했습니다. 나이는 18쯤 되어 보이고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옷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었고 광채가 눈부시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형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구는 왕방편과 함께 최경 일가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마구는 가지고 온 음식물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릇들은 모두가 금과 옥으로 되어 있고 음식은 성게의 과일로 되어 있어 거기서 풍기는 신비스런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잔치가 벌어지자 마고가 말했습니다. 제가 신선님을 모신 이래로 동해가 세 번이나 뽕나밭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의 봉래에 갔더니 바다가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육지로 바뀌려는 것일까요? 왕방탕이 말했습니다. 성인들께서 이르시기를 동해는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이 말을 듣고 정연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나라 도교 연구가인 가롱의 저서 신선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고가 동해가 세 번이나 뽕나무밭으로 변했다고 한 말에서 상전벽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성어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연이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나 도시의 경우 70년대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도로망 개선, 아파트 신축, 주거지역 생활 터전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전벽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연자의 진정인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거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삶의 방식과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1975년 빌 게이츠는 폴 앨런과 함께 최초의 소형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직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쓰일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컴퓨터 운영체제와 소프트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인 인도 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여 PC의 확산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화 사회를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나훈아의 자네.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래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들입니다. 사막의 들새는 선인장 가시를 이용하여 나무 구멍 속에 있는 먹이를 잡아내고, 독수리는 돌로 타조의 알을 깨어먹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 맞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식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시커먼 복면을 썼다고요? 담을 훌쩍 넘어왔어요. 담을 넘은 건 도둑이잖아요. 꽃밭을 뒤적이다가 또 담을 넘어 달아났어요. 딱히 없어진 건 없는데 뒤적거리던 꽃송이에 코를 대보니 향기가 살짝 엷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의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진행자 김정자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고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쉬는 이야기 전주는 전주의 이야기,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앞서 읽어드린 글은 이정인 시인의 긴 꼬리 제비나비라는 시입니다. 얼마 전 소개받은 시인데 너무 좋아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고요. 향기가 살짝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한 마지막 연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라디오 플러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설화가 아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전주천 다리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다리는 시장다리, 연주교라고도 불리었던 매곡교에 이어서 서천교와 완산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천교는 먼저 전동성당, 초록바위와 함께 성지순례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사의 잊을 수 없는 순교 현장이랍니다. 전주옥에 갇혀있던 신자들이 포졸들에게 끌려 서천교를 지나 초록바위나 차명장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순례를 오시는 분들께서는 차명의 길을 걸어서 초록바위로 이어지면서 기도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천교 역시 완산칠봉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천교를 건너서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기름집과 싸전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름집만 남아 명맥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이어서 완산교는 전주의 중심 역할을 하던 다리인데 일제강점기 때에 완산의 길을 죽이기 위해 용머리 산줄기를 끊어버리고 만들어진 다리라고 하죠. 전주 시민들은 이 역사를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머리 위에 육교를 놓아서 이용하다 얼마 전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 완산교는 또한 소금 다리라고도 불렸는데요. 소금을 팔기 위한 장사꾼들이 서로 모여서 시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기전도 같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유기전은 조선의 3대 유기전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지을 때 유기전길을 썼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용머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검색하면 유기전 땡길 땡땡땡으로 알려줍니다. 지금의 완산교는 정읍과 김제에서 서울까지를 이어주는 국도 1호선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원각사라고 하는 비구니들이 운영하는 사찰이 있고요. 역사도 아주 오래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음선언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완산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서문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나와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산초등학교, 완산벙커스페이스. 이 완산벙커스페이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과학적인 즐길거리인데요. 지하 동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꽃동산과 함께 즐기고 가시고요. 이 완산칠봉 꽃동산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꽃피는 계절에는 이 완산칠봉 앞에 있는 마을이 들썩들썩해서 완산칠봉의 기운으로 아마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산칠봉 안에는 또 삼나무 숲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삼나무 숲에 정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운세나 인생을 알려주는 점을 본다고 하죠. 이런 점집들이 많이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전주는 언제 찾아와도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다시 와도 편안하고 예의가 있는 멋쟁이 전주죠. 오늘은 전주천의 다리를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실록이 깊어지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전주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과 인생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도시이며 예향의 도시이자 선비의 도시인 전주. 이렇듯 저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김정자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또 다른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마음의 설사 여명숙입니다. 지금 혹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TV를 시청하면서 어떤 채널을 볼까라든지 점심이나 저녁은 뭘 먹을까 같은 작고 소소한 결정부터 진로, 직장 또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선택에 따른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는 늘 놓여 있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요. 그리고 그것을 골랐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지 판단하고 배려한 다음 가장 최선을 선택하지요. 결정을 할 때 물론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고르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같은 사회적 이익이나 내가 전에 이거 한번 써봤는데 좋았어 같은 과거 경험도 있고요.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눈에 띄었어라든가 이건 내 취향이야 같은 주의 집중도 결정에 영향을 주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왜 이렇게 결정이 힘든 걸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나요? 본인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7개의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세요. 1.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타인의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2.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3. 타인의 질문의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 라고 답한다. 4. 혼자서 쇼핑을 못해 친구의 결정을 따른다. 5.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본다. 6.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같은 사소한 질문을 자주 올린다. 7.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부분 7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경험했을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고민한다거나 TV 채널을 위아래로 돌려봐도 딱히 볼 채널을 못 정한 경험 다들 가지고 계시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할 때 글쎄 아마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혼자 쇼핑을 하면 잘 고르지 못해 친구를 앞세워 간다거나 말이죠. 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면 결정장애라고 해요. 헨리 증후군의 사회현상은 전문가가 권하는 7대 여행지, 미슐린 맛집과 같은 식으로 타인의 선택이라는 요소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파라독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을 방해한다는 거죠. 한 식료품 가게의 진열대 근처에 작은 과일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한 번은 6종류

늘어날수록 나쁜 감정도 커져서 어느 순간 그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6에서 10가지 안에서는 최대한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보통 3가지에서 6가지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하네요. 식당 메뉴판에 음식이 너무 많이 써 있을 때 결정하는데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결정장애가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 현상인데는 요즘 아이들이 정답이 있는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성장하다가 사회에 나와보니 막상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게다가 요구하는 조건은 제때 맞추지 못하거나 한번 미끄러지면 재기 불가능한 사회에서 그 결정은 매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고 한 번의 선택에 올인해야 하는 것들이 결정을 하는데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까요?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그 사람의 능력과 큰 관련이 없어요. 우리들이 가진 능력은 대부분 제한적이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부딪혀보면서 두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들인 거죠. 인생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내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종종 놓이게도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지지요. 실패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해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실패로 성장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성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 분야에 도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어른이 돼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며 조금씩 나아질 때 같이 기쁨을 공유해주는 경험이 꼭 필요한 조건이 되죠. 잘 못한 것도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면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죠.

인생은 대부분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지요. 실패는 언제나 존재하고 맛보게 되는 쓴맛이지요.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보다는 실패 후 빨리 회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수록 결정이 쉬워져죠. 정답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해요. 어려서부터 늘 부모가 결정을 내려주고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로 자라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결정장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장애가 심한 사람은 선택 순간마다 기준이 바뀌지요. 직장을 고를 때 성장성이 중요했다가 연봉이 중요했다가 안정성이 중요해지기도 해요. 그럼 결정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현재는 안정성보다 경험을 선택하겠어라고요. 두 번째, 작은 결정을 반복하면서 근육처럼 훈련되어야 합니다. 메뉴는 1분 안에 정하기, 쇼핑은 비교 사이트 두 개만 보기처럼요.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결정 피로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는 결정을 내릴 때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결정하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상대가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실패해도 그렇게 치명적으로 손해를 받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자신이 받게 되는 결정의 결과를 인지한 후 빠르게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죽음보다 비극적이진 않기에 두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나면 이때부터 인생에서의 우리들의 결정은 쉽고 빨라질 겁니다. 망설이는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어서 결정의 무게를 줄여줄 거예요. 확실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결정은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확실해지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1년의 절반 6월,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곁에 있는데도 문득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함께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어쩌면 채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보고 싶어지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온기, 시 한 줄의 떨림을 전하는 시간.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며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선물님이 애정하시는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함께 나눕니다.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읊어보았을 시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선물님은 사랑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왠지 마음 한켠엔 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다고 하시네요.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조용히 읊조려 보는 시. 류시와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선물님에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실 가듯 자주 들러 같이 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다. 돌아서면 문득 마음 짠해지는 어느새 선물님보다 작아지신 친정엄마이실까요? 오랜 세월 익숙한 숨결처럼 곁에 머물지만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남편분이실까요? 인형처럼 조그마한 것이 웃고 삐지고 졸리고 장난치고 신기하고 또 신기해서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눈부신 손자일까요? 아니면 여학교 시절 마음속에 들어와 이 시를 알게 해준 그 누군가일까요? 그 마음 선물님만 아시겠지요?

안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가 곁에 있는 사람조차 그리워하게 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노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시간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자주 만나도 늘 곁에 있어도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사람. 섣물린 마음 속에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리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섣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류시화의 이 시는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조차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모자라고 아무리 함께 있어도 또 보고 싶어지는 마음. 어쩌면 사랑은 채워져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시와 함께 하실 차는 매화차입니다. 뜨거운 물 위에서 천천히 꽃잎을 열어가는 모습이 곁에 있어도 자꾸 그리워지는 마음과 닮아있지요. 은은하게 번지는 향은 금세 사라질 듯 여리지만 마시고 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처럼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와 참 잘 어울리는 차입니다.

오늘은 류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리고 선물님의 그리운 마음을 함께 들여다 보았습니다. 곁에 있는데도 눈을 감으면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 다시 눈을 뜨고 또 보게 되는 사람.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잠시 스케치노트 꺼내어 그 사람 얼굴 그려보세요. 기억이 흐려져 잊혀지기 전에. 차를 읽으며 시를 마시면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쯤 조용히 읊조려 보았던 시, 그리고 그 시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어울리는 홍차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갈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네, 신나게 열어보았고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저희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딥니까?
1: 네, 이곳은 어딜까요?
0: 맞춰봐요.
1: 지금 이곳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공예, 디저트, 어린이 소품, 아동 자파 등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 현장에서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오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민제작자의 희로애락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곳 노송광장에서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생생한 분위기 현장감 녹음에 담아서 이후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오프닝 멘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은이 좀 컴다운할까?
0: 네. 낮춰보겠습니다. 텐션 낮추고.
1: 그리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에서는 장터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판매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부스 열려있던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랑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사연과 신청곡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네. 또 지켜보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시면 네. 흥겹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자, 올해 두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시민 제작자분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9시에 설레는 로맨스를 담은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월하랑님과 호랑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누가 하랑님이고 누가 호랑님이신가요?
2: 네, 저는 지금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진행하고 있는 월하랑입니다.
3: 네, 함께하고 있는 호랑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 나오시면 궁금했던 거 이거 먼저 좀 듣고 넘어갈까요?
2: 네.
1: 예명이잖아요. 방송명 월하랑, 네. 그다음에 호랑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2: 아, 네, 그 월하랑은 달이 떠 있고 그 물 흐르는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제가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지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랑이님.
3: 네. 저는 호랑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서 호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 혹시 호랑이띠?
3: 아니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3: 네, 그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정말 다양한 시민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지역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다문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나볼 오디오 드라마까지 시민들이 가진 삶의 모양만큼 방송의 색깔도 참 다양한데요. 자, 첫 번째 두 분 어떤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멋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는 생동감 있는 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쉽게 얘기해서 귀로 듣는 드라마인데요. 듣기만 해도 장면이 그려지게끔 연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다은님. 네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오디오 드라마의 제목이 달의 조각이잖아요. 이 제목이 참 예쁘고 여운이 남는 저는 제목 같더라고요. 이 제목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1: 맞아, 맞아.
0: 궁금했어요.
2: 네. 그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라 그 달의 시간 한 조각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달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워지듯이 듣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감정은 채워지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는 덜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1: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역시 저기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어휘 선택이 남달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원고에 없는 내용 묻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달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많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이신가요?
2: 아, 네. 저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1: 초승달. 월하랑님은 초승달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세요, 초승달?
2: 그 달이 차고 기울어졌을 때 그 처음과 끝에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터앉기도 좋은 느낌도 나고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계속 새롭게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데 처음과 끝 담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초승달. 호랑님은?
3: 저는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1: 보름달. 왜요?
3: 거기 이제 토끼들도 있고.
1: 아, 지금도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3: 그건 아니죠. 하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 특정한 느낌을 제가 좋아합니다.
1: 역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표현하신 것도 다르죠, 다은님?
0: 네, 다릅니다. 네.
1: 네.
0: 아니, 왜요? 달에도 토끼 살고 아직 산타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1: 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0: 아니, 있지, 있지.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 것은 참 다양한 방송 아이템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근데 두 분은 왜 필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삶은 드라마라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것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녹여내서 또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또 다른 세상 속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도 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도 보는 그런 경험을 또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만 있었던 혹은 글로만 존재했던 이야기를 소리로 구현해서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다른 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호랑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할 수 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호랑님도 혹시 준비한 멘트가 답변이 있으실까요?
3: 아, 저도 인사합니다.
1: 아,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거 누구에나 그 욕구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실현시킬 방법이 쉽지 않잖아. 근데 오디오 드라마는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시나요?
2: 아,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다음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래 월하랑님이랑 호랑님 생각하시는 달의 조각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혹시 알 수 있는 게.
2: 네, 요거는 호랑님이 좀 더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의 매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다양한 다른 감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감정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출연진분들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집중력이 상승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소와 행동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청각, 상상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거. 네,
1: 저는 저기 호랑님이 말씀하신 청각 자극한다는 거 공감해요. 왜 공감하냐면 저도 ASMR을 두 편 했잖아요. 전 공동체 라디오 와가지고.
0: 진짜요?
1: 과자 먹방 ASMR.
0: 언제들 뭐라고 검색하면
1: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 사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라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먹방. 뭐 과자 알아맞히기. 그걸 두 편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각이 주는 그 상상 그거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호랑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달의 조각 저도 최근까지 나온 에피소드 그 3편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에피소드가. 네. 그것까지 듣고 왔는데 청각이 목소리가 너무 그 간드러지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1: 맞아요.
0: 네, 그게 정말 청각적 자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네. 자, 그러면 달의 조각 방송의 매력 포인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신청해 주신 곡으로 듣는다 있나요? 어떻게 하나 다운님?
0: 네, 현장 신청곡 한번 네.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네, 캐릭터 수달과 함께 수달군과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네, 올여름 신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NASCAR. You're happy, excited.

0: 네, 음악 듣고 왔네요.
1: 자, 어떻게 엽서 사연 감독님 두 번째 순서?
0: 저희가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서 네. 한번 여기 목소리 좋으신 두 분 오신 김에 사연과 신청곡 한 번씩 또 노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랑님?
2: 네.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 5동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5번 부스 알록달록 생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주세요 라고 써주셨고요. 신청곡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신청해주셨습니다.
1: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저기 계시네요. 저기 부스 손 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오는 재미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 해주셨고요. 신청곡으로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해주셨네요.

0: 네, 두 번째 현장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희노애락 두 번째 순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1: 네.

0: 여러분은 시민 제작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방송에서 말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주제 정하기, 대본 쓰기, 녹음, 편집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달의 조각팀 월하랑님, 호랑님의 방송 준비 과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코너 들어왔습니다. 특히 달의 조각은 오디오 드라마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달마다 이야기도 직접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게 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의 조각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정말 저희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호랑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우선 월하랑님이 대본을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그 뒤에 둘이 같이 읽고 좀 첨삭을 한 뒤에 최종 대본 완성본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본을 출연진 분들과 함께 이제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고, 녹음이 끝나면 장면에 맞는 효과음들 그리고 음악을 넣어서 장면을 소리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 끝나면 이제 수록곡이랑 멘트를 월하랑님이 해주시고, 녹음한 다음에 편집이 또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음물이 나오면 다시 이제 둘이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최종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보통 저희 오디오 드라마가 아닌 일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0: 한 번에 녹음 가구나.
1: 한 번에 녹음 가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기간도 한 번에가 아니라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작업을 여러 차례 보정 작업 막 하실 것 같은데.
1: 그 기간은 그럼 한 편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3: 보통 이제 다양한 분들의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한 달 정도.
1: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만나 뵙는 분들은 하랑님, 호랑님만 만나지만 이게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0: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저기 음향 효과 어떻게 준비하세요? 또 팀이 있으신 거예요?
3: 음향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소리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거나 네네.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소리 담당은 호랑님의 중심이 돼서 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직업이 성우는 아니시잖아요.
2: 네, 그렇지.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빨리 말해주세요. 성우야 아니야.
1: 듣다 보면 성우 같아.
0: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신 거죠? 본업이 성우는 아니신 거죠?
2: 그 메인은 아닙니다.
0: 메인은 아니시고. 네. 연습 과정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2: 따로 교육을 예전에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기도 해서 네,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0: 와. 호랑님도?
1: 그렇구나.
3: 네, 그렇습니다.
0: 겸사겸사해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1: 그건 엄청난 것 같아.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렇구나.
0: 신비로운 분들이야.
1: 그러니까 이게
2: 감사합니다.
1: 그냥 약간 그 시민 제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들었어요.
0: 사자 아니야? 뭐 이런 느낌.
1: 그 업자다. 이분들은 업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을 듣다
0: 말입니다.
1: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의 조각이 오디오 드라마를 듣다 보면은 이제 청각 적인 요소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소리나 이런 효과음 음향 같은 것들로 상황과 감정이 좀 전달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3: 그쵸.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열심히 써준 작가님 우리 월하랑님의 의도에 맞게 특히 출연진분들의 연기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효과음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간에 들어가는 백색 소음들, 그리고 사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장면을 극대화하는 음악들,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호랑님이 이제 음향 쪽 하시고 대본 같은 것은 네, 월하랑님이 하시고 네. 또 혹시 역할 구분 나눠진 게 있으세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3: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연기는 둘이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0: 그러니까 출연자는 두 분이신 거죠?
2: 앞에 1화에서 3화까지는 두 명이서 주로 했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6월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은 출연진이 더
0: 늘어날 예정.
2: 3명이 더 늘어나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한두 분 정도 더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니 시즌 1에서만 하더라도 저는 두 분 이상의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 정말 대단하다.
1: 그리고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 방송을
0: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 목소리를 호랑님이 하신 건 줄 몰랐어요.
0: 저는 저기 호랑님이 남자 목소리인가라고 생각했었어.
1: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로 이렇게 성별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직업 성우분들은 그렇게 하시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참 대단한 분들과 방송하고 있는 희노애라.
1: 네. 이 방송은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또 신비한 그런 또 매력이 있는 방송인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너무 잘 기획한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라 같아.
1: 네네.
0: 함께하는 분들께 섭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능력치가 대단함을 느낀다니까요.
1: 네. 그리고 또 이 방송 진행하려면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맞아.
1: 청취하면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우리 전주 FM에 이렇게 다양한 방송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하니까 그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두 분 지금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떠신지 현장 리포트 한번 이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3: 아니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이렇게 시민분들이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또 전주의 어떤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저도 노선광장 오가면서 마냥 보고만 지나갔지 이렇게 방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러니까요. 저는 전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광장 자체를 지금 처음 와봤는데
0: 익산 시민이잖아요.
1: 네. 익산 시민이거든요. 저는.
0: 익산 시민.
1: 너무 광장이 잘 돼 있네요. 시민분들 좋아하시고
0: 익산에는 이런 광장 있습니까?
1: 없었는데요. 네. 신청사가 생겼어요 최근에.
0: 아 익산 시청?
1: 네,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0: 네네.
1: 신청사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시민분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해가지고
0: 네네.
1: 우리가 한번 익산으로도 한번 파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0: 좋죠.
1: 다음에는
0: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라고 익산에서 매년 하는 큰 축제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다은님이 메인으로 방송 부스 차려놓고
1: 네네, 맞아요.
0: 시민분들 그 사연과 신청곡 중 중심으로 몇 날 며칠을 하시거든요.
1: 10일 동안 함께하고 10일
0: 있습니다. 동안 그때 여기 오라랑님이랑 호랑님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은 경험.
1: 목소리에 녹죠.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너 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신청곡도 있었거든요.
0: 네.
1: 네, 하랑님과 호랑님의 신청곡도 각각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네, 하랑님 신청해주신 에스파의 Living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네. 브릿지 멘트를 또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답니다.
1: 네.
0: 네.
2: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3: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0: 됐어. 이제 이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우리 희로애락 방송할 때마다 좋았어.
1: 날로 먹기.
0: 네, 아주 좋았어. 네. 네, 두 분의 멘트. 아,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브릿지 멘트 잘 듣고 왔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잠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소개해 볼까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FM 93.5MHz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국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올해 상반기 마이크 온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죠?
1: 모집은 6월 14일 일요일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 방송하는 날이 6월 13일 토요일.
0: 네.
1: 내일까지네? 네,
0: 딱 좋아요. 딱 좋아요.
1: 하루 남았습니다.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전주 FM에서 방송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제작자 양성 기초교육입니다.
0: 네, 이 교육 참 좋거든요. 네, 꼭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직접 방송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방송 제작과 진행 힘들 때가 있어요. 요요요요요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시간을 지켜 방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는 무엇으로 하지? 출연자 섭외는 또 어떻게 하지? 등등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은데요. 출연하신 두 분은 제작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이 다 좋아서 시작한 방송은 맞는데 매달 꾸준히 방송을 제작을 하려면 또 힘든 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쓰면서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혹은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글 쓰는 것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쓰고 캐릭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캐릭터가 자기 성격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맥락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같이 출연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 연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호랑님이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2: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아랑님이 그려주신 캐릭터들의 연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생동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때쯤에 저희 둘이 아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눠요. 그래서 네. 볼륨에 대한 이제 소리가 다 일정한지 하여튼 소리들이 매끄러운지 이런 거를 논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소리가 뭐 효과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백색 소음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볼륨 조절 이런 것도 아 진짜 신경이 쓰이시겠다.
1: 그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 잡는 것도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3: 네.
1: 그러면 월하랑님은 그런 상상력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잖아.
3: 네.
1: 그런 걸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3: 일상에서 작은 거를 한 번씩 체험을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요렇게 해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해서 히들어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악을 평소에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달마다 글을 어떻게 쓸지 진짜 그런 게 정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3: 그렇죠.
1: 들리는 소문에는 저기 월하랑님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 불만을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실현시켜가기 위해서 직접 대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 어떻습니까?
3: 그게 약간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사람인데. 네, 사람 일인데. 네.
3: 평행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면 어쩌면 MBTI가 N이라면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상상의 나래 라떼 맛집에 갔다가 그런 상상이 펼쳐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3: 저 N.
0: 아, MBTI N이세요? 딱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참 달의 조각 방송까지 더해지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채로움이 한층 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달의 조각팀이 계획하고 있는 방송이 더 궁금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3: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1화에서 3화까지는 대학생들의 설렘, 폭포탄과 진로 이야기를 담았고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그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사 생활과 로맨스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말고도 이제 추리나 혹은 미스터리나 이런 판타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리로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을지 도전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잘생기고 예쁘고 또 개성이고 되게 다채로운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저희를 캐스팅해서 좀 훈련시켜 주세요. 호랑님, 호랑님.
3: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0: 진짜요?
3: 네, 제작자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또 이렇게 출연진의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하면은 어린... 들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0: 어린이 역할을 해볼게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이렇게
1: 잘하실 거예요. 완전 어린이로 네, 보였어. 완전 어린이로 보였어.
0: 한번 캐스팅 해주시면 저는 두 분 그 처음 에피소드 설레는 로맨스 쪽을 듣고 왔는데 약간 귀로 듣는 연애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연애 참견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귀로만 들어도 그게 약간 그려져서 귀로 듣는 연애의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0: 좋았었어요.
1: 그리고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 공동체 라디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해야 하지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좀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픽해가지고 달의 조각팀에서 함께 좀 해보시면 그분들 경험 쌓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0: 육성
1: 좋은 길라잡이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방송 보면서 그러면은 아까 근데 계속 그 호랑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호랑님도 이제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이제 의견 합치를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평상시에 어떤 극을 좀 장르를 좋아하세요? 뭐 스릴러면 스릴러 약간 이런 것들. 왠지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앞으로
1: 개인적으로
0: 우리가
1: 좋아하는
0: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스릴러. 박진감 넘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고요. 로맨스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로맨스였나 보다.
2: 그렇죠.
3: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화랑님은 어떤
3: 저 같은 경우도 로맨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퓨전 판타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9시에 갑자기 퓨전 판타지.
0: 들으실 것 같아요.
1: 퓨전 판타지.
3: 네.
1: 퓨전 판타지 소설도 좀 보세요?
3: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장르들 많잖아요.
1: 네.
3: 갑자기 어디 이 세계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업이 딱 바뀌어가지고.
0: 눈떠 보니 내가 조선에서 장금이라니? 약간 이런 거.
1: 혹시 이제 모르셔도 괜찮은 상관없는데 혹시 조혜은 작가라고 아세요? 판타지 소설
0: 얘기해주세요.
1: 칵테일 앤 러브.
0: 좀비? 칵테일
1: 조혜은
0: 러브 좀비.
1: 작가가 판타지 소설 쪽에 좀 젊은 작가로 잘하고 있는. 저도 판타지 소설 좋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판타지 뭐 장르야 뭐 다양하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이런 것도 다 판타지 로맨스타 눈을 떴더니 조선의 악녀가 예, 현대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나서 예, 눈을 떠서 약간 그런 거니까
1: 네.
0: 갑자기 또 그거를 시공간이 이동하는 효과음은 어떻게 써야지 갑자기 저도 예, 갑자기 고민이 되는
3: 그거 이제 호랑님이 이제 머리로 쥐어짜서 어떻게 하지?
0: 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큰 버팀목이죠. 네,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라는 또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시는 두 분이어서 제가 물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두 분 이제 이런 자리에 또 마침 오셨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 노선광장에도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자유자재로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은 현재 워커홀릭 상사 강희수와 매사 열심인 대리 김선호의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가 방송 중인데요. 설렘은 가득하고 두근거림이 듬뿍한 내용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특히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색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이 대본 뒤에 있는 그런 사연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이 재미있는 비밀들을 듣고 같이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었는데 등장인물이 늘어가면서 뭔가 또 이렇게 뒤로 펼쳐지는 또 재미가 있지 네네. 않나 또 그런 게 생각이 추측이 드네요.
3: 네,
0: 네 아유 두 분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6월에 펼쳐지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못 들었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월하랑 님 호랑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한 공동 진행자 가장 인기 많은 DJ님 지훈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예, 이제 완벽히 마스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가 있답니다.
1: 자,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해볼까요?
0: 네.
1: 하나, 둘, 셋. 오늘도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책하기 좋아지는 계절이 되면 보호자들이 꼭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드기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진드기 감염병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위험한 질병, 바베시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아직 뭐 휴가 얘기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 얘기하면 좀 설레잖아요.
1: 그렇죠.
0: 여름 휴가 미리 좀 설레볼까요? 어떠세요? 준비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좀 즐겁게 다녀오려고 네. 아들과 함께 즐겁게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0: 원장님께서도 그 반려 인구 중에 한 분이시죠?
1: 저는 강아지를 최근까지 키웠다가 네. 최근에
0: 그러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1: 저는 사실은 네. 저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아들이 많이 네. 힘들어해서 네. 뭐 아들 좀 케어하느라 네. 저는 뭐
0: 오히려 그렇죠. 아이 돌보느라
1: 아들 챙기느라 네. 저는 뭐 그게 힘든다는 것보다는 네. 안 힘들다기보다는 아들 챙기는데 더
0: 그렇죠. 아이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이니까 네. 이제 나는 조금 더 좀 잘 그렇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아 정말 언제 이것도 한번 깊게 이 펫로스 증후군 네네. 얘기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자 우리 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보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진드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네네.
0: 뭐 떼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바베시아라는 이름은 참 낯설게 들리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바베시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세포 진핵 생물이거든요. 예. 나는 이게 원충에 속해요.
0: 네.
1: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사실은 네네.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바베시아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0: 네.
1: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베시아는 이제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원충이다.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되시고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제 원충이 바베시아가 강아지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적혈구 안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0: 예.
1: 그래서 적혈구를 손상을 시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저희 몸 안에서 이제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산소 운반이 가장 주된
0: 네,
1: 일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몸 안에서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하는데
0: 네.
1: 일단 바베시아가 몸 안으로 침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와서 적혈구를 손상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가 축 처지고 밥을 안 먹고 열이
0: 네.
1: 일단 납니다.
0: 그리고 열이 나요?
1: 열도 나고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에 무서운 거는 이제 적혈구가 계속 깨져나가게 되면서 적혈구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혈전이 생기고
0: 네네.
1: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바베시아라는 원충에서 따서 그대로 질병 이름이 된 거네요.
1: 바베시아가 이제 원충 예, 일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베시아 감염보다는 사실 말라리아.
0: 말라리아.
1: 말라리아도 이제 같은 원충 질환인데요.
0: 네네.
1: 이제 원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말라리아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충성 질환인데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0: 그렇죠.
1: 유행하는
0: 네.
1: 질환이에요. 근데 아직 말라리아도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단일 질환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정도 사망 인구가 많은 질환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을 해요.
0: 좀 말라리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라리아가 치료약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가 아직도 우리가 사람에서도 말라리아가 정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가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실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인구들이 사망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베시아도 같은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아직 예방약 또 없고 네. 정확한 백신약도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라고
0: 참 힘든 질환이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심장 사상충은 모기가 매개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바베시아는 진드기가 매개체인데
1: 그럼 맞습니다.
0: 모든 진드기가 다 바베시아가 되는 그건 아니겠죠, 설마?
1: 똑같습니다. 그 심장 사상충이랑 비슷하게 네.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네,
0: 똑같군요.
1: 또 강아지를 물었을 때
0: 감염 경로는 똑같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감염 매개체가 모기냐 진드기냐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요. 어쨌든 감염된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내 강아지를 물었을 때 감염이 네. 되는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근데 뭐 적혈구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고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까 겁이 나긴 하는데 오늘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진드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뭐 진드기가 좀 많이 있는 네. 지역에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풀밭을 좀 산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좀 감염 위험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좀 굉장히
0: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1: 제주도에 다녀온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진드기에 물려서 네.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강아지와 같이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 감염이 된 케이스가 많은데
0: 네네.
1: 그렇다고 뭐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0: 네네.
1: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시는 수의사분들 통해서 봤을 때 제주도 지역에서는 뭐 이런 육지보다 좀 바베시아 감염률이 상당히 좀 높은 네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도심 공원 산책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공원 가보면 그 반려견들이 잔디밭에서 뛰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막 행복해져요. 그거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근데 이제 보호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진드기에 물리면 바로 바베시아에 감염 되는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만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린 후에 잠복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까 심장 사상충도 유충 단계, 자충, 성충 설명해 주셨듯이
1: 사실은 뭐 잠복기의 개념보다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심장 사상충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심장 사상충은 이렇게 예방약을 꾸준히 뿌리면서 100% 예방이 네, 네.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베시아 걸린 강아지를 진드기가 물고
0: 네.
1: 그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를 물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예. 병원체가 전달이 되는 경우에 감염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되는 건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드기에 붙기만 했다라고 해서 감염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일정 시간 빨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체 전달이 좀 일어나요.
0: 그때 감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1: 그때 감염이 일어나야 돼서 네. 사실은 뭐 피를 빨기 전에 진드기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피를 빠는 도중이더라도 병원체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감염이 안 되는
0: 그렇군요.
1: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0: 예.
1: 뭐 명확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기전들이 완벽하게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네, 좀 네,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원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라리아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0: 초기에 그런 게 초기, 있었죠. 약이 네. 완전히 나오기 전에.
1: 네, 뭐 크로로킨이나 뭐 하이드로크로로킨을 네.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0: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1: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피라맥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말라리아 네. 약으로 개발된 약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한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치료약도 약이지만 완벽하게 완치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내성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사실 말라리아 사람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도 그렇고 강아지에서 바베시아 치료제도 있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네. 내성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바베시아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약, 2세대약, 3세대약까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는 3세대약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0: 네.
1: 사실은 치료를 완치가 되는 경우보다 사실은 중간에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0: 아, 그 정도입니까?
1: 그래서 급성 뭐 바베시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근데 대부분 뭐 바베시아 깁손이라고 하는 뭐 암형에서 가장 뭐 감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감염이 됐을 때 열이 나면서 적혈구 손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피가 특히 적혈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수혈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베시아 원충이 감염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적혈구를 깨트려요. 손상을
0: 네네.
1: 시키는 건데 그래서 수혈을 해요.
0: 예.
1: 피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생명이 지장이 네. 되니까 수혈을 해요. 그러면 바베시아가 그 수혈을 받은 피의 적혈구를 다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치료는 계속 해야 되면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치료제가 안 나와 있는
0: 네,
1: 상황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면 내가 수혈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 그 수혈한 피도의 적혈구까지 다 깨져요.
0: 네.
1: 그렇게 되면 2차 수혈, 3차 수혈, 4차
0: 아유.
1: 수혈 해서 뭐 길게는 10차, 12차 수혈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그 치료 과정을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0: 네,
1: 그래서
0: 그럴 수 있겠어요.
1: 그렇게 초반에 수혈을 하면서 일단은 뭐 바베시아가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를
0: 네.
1: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수혈을 네. 하면서 버티는 기간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치료 기간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단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발이 굉장히
0: 네,
1: 쉽게
0: 네.
1: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체크를 하면서
0: 네.
1: 재발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증상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무기력하고 식욕 감소, 뭐 열이 나고 또 이제 백혈구 수치가 나빠지니까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근데 열이 나는 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1: 네.
0: 아, 내 네, 정말 네. 머리가 뜨겁구나, 이마가 뜨겁구나 이걸 아는데 강아지들은 열 나는 거를 저는 잘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 바베시아에 감염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딱 대보면 열이 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0: 그 정도로,
1: 정도로
0: 뜨거워져요?
1: 뜨거워집니다.
0: 아, 그러니까 고열이 되는군요.
1: 굉장히 고열이
0: 그냥
1: 되고,
0: 미열이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0: 고열로 가는군요.
1: 네, 그렇게 되고 보통 저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적혈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0: 네.
1: 잇몸이 많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잇몸을 보셨을 때 잇몸이 뭐 창백하고 하얗다라고
0: 네.
1: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빈혈이 있구나를 금방
0: 네.
1: 눈치를 채셔야 되고
0: 네.
1: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재발이 쉽다고 했는데 보통 제가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빈혈 여부로 가장 쉽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잇몸을 한 번씩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잇몸을 누르면 누른 시점에서 하얗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잇몸 이렇게 손가락을 떼면 바로 3초 안에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얗게 된다라고 하면 빈혈이 있다라는 네. 신호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바브에시아에 감염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척혈구가 깨지면서 소변색이 변하게 되는
0: 어떻게
1: 경우가
0: 변해요?
1: 많아요. 보통 노란색이나 갈색, 뭐 콜라색처럼 변하는
0: 그 정도로 갈색으로 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척혈구가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노란 거, 노란색 오줌 소변 색깔이 노란색을 넘어서 갈색, 콜라색까지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 척혈구가 좀 문제가 있나라고 네. 의심을 한번 해보셔도
0: 그렇군요.
1: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잇몸의 어떤 색깔, 탄력성 그리고 소변색 변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통 이제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급성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라는 거를 알아채서 병원에 데려오는 기간보다 사실은 병원에서 우리 바베시아가 의심이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를 확진을 내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점도 많이 있어요.
0: 그렇군요.
1: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아까는 심장 지난주에 이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을 말씀드렸을 때 네.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아서 저희가 병원에서 키트 검사를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우리 아이가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 나올 수 있는데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하게 확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 키트도 없고요.
1: 키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를 뽑아서 실험실로 PCR 검사 의뢰를 보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짧아도 5일에서 뭐 길면은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 우리 아이가 100% 바베시아다라는 걸 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 단계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베시아가 감염이 되면 적혈구가 손상이 일어나기
0: 네.
1: 때문에 일단 빠르게 수혈을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바베시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베시아 치료에 본격적으로
0: 네.
1: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혈했던 피도 또 적혈구가 깨지고 이런
0: 네.
1: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보호자분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아, 이런 또 특성이 있군요. 바베시아는. 네. 근데 이 진드기라는 게 눈에 띄게 크면 금방 발견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곳 그리고 유난히 작게 그 아주 작은 그 진드기들이 문단 말이죠. 교묘한 곳을 문단 말이죠.
1: 네네.
0: 그 이렇게 눈썹 라인 있는 새카만 그곳이랄지
1: 뭐
0: 귀 뒤랄지 뭐 겨드랑이 사이 뭐 발바닥 사이 이렇게 교묘한 곳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을 공격하다 보니까 더 보호자들이 찾아내기 힘들어요.
1: 사실은 진드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붙게 되면 이제 피를 빨아먹기 전이라고
0: 네.
1: 하면 저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0: 네,
1: 많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원래 이제 진드기 감염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털을 다 밀어서
0: 네.
1: 진드기가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을
0: 네.
1: 하고 그걸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은 진드기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밭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0: 네.
1: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마저도 이제 진드기 안 물리는 환경을
0: 네.
1: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이제 외부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렇게 풀밭에 갈 때는 이렇게 기피제 같은 거
0: 네,
1: 좀 목에
0: 네.
1: 걸고 활동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지
0: 네.
1: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 기피제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뿌리는 것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고 막 그런데 효과는 다 같은가요?
1: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0: 네.
1: 하지만 뭐 크게 뭐 예.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뿌리는 거,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뭐 PCR 검 일단은 빈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R 검사 더 이제 정밀하게 검사하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너무 완치라는 게 없을 정도로 치료가 너무 힘든데 계속해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3세대 약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1: 아,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벌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0: 네.
1: 제 생각에는 이미 치료약이 나왔을 수도
0: 것이다.
1: 있을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말라리아가 감염되는 지역 자체, 원충
0: 네.
1: 자체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약 회사들이 이렇게 원충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사실 그 빌게이츠 아시죠?
0: 네네네.
1: 빌게이츠 재단에서 사실
0: 네.
1: 빌게이츠가 이런 이제 아프리카 감염성 퇴치 재단을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재단에서 사실은 빌게이츠 개인 재단 돈으로 사실은 말라리아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0: 네.
1: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치료 제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0: 네.
1: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0: 네.
1: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훌륭하신 그 빌 게이츠 분께서
0: 네.
1: 개발에 열심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좀 더 좋은 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0: 네.
1: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이 사실은 이제 말라리아 말고 이제 바베시아 약으로
0: 네.
1: 나와서 지금 3세대 약으로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나름 대형 제약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치료제예요.
0: 네.
1: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강아지 바베시아 치료제의 표준 치료제로 좀 선정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약
0: 그렇습니까?
1: 자체가. 그래서 지금 1세대나 2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가 있긴 한데
0: 네.
1: 3세대 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0: 네.
1: 그럼 1세대나 2세대 약을 쓰면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으로 나온 약들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이 강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을 맞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호자분께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뇌신경계 질환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 고지를 꼭 하고 주사를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이다 보니까 1세대나 2세대 약을 주사하는 데 있어서 수의사인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근데
0: 네.
1: 치료약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어쨌든 너무
0: 그러니까요.
1: 사망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좀 저희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0: 네.
1: 좀 3세대 약이라도 좀 정식적으로 네. 좀 수입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0: 이게 허가가 나야 이게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허가가 나야 되는데
0: 네.
1: 이게 어떤 이게 자꾸 제가 네. 자꾸 이런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
0: 같은데 아니 근데 분명히 필요한 얘기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1: 이제 약들이 사실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약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1: 예를 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식약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정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임상 시험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30억이 들어간다라고
0: 네.
1: 하면 내가 결국에 이 30억을 투자를 해서 임상 실험을 통과를 해서 이 약을 정식 수입을 했을 때 이 약을 판매했을 때 30억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올려야 이 약을
0: 그렇겠죠.
1: 정식적으로 수입을
0: 회사
1: 할 텐데
0: 입장에서는요.
1: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약 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데
0: 네.
1: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0: 네.
1: 약을 좀 구해 오셔라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 답답함.
1: 네.
0: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또 참 많으시겠네요.
1: 아, 네네.
0: 그러면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의사 단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건의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시나요?
1: 저희가 건의를 하고 목소리는 언제든 내고
0: 네.
1: 있기는 한데 그거와 별개로 회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게 조금
0: 여러 가지 네.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1: 네.
0: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환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1: 네, 맞습니다.
0: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시겠네요. 진드기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이 진드기가 사람도 물어서 같이 또 감염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1: 진드기 매개로 사실은 네. 질환들이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굉장히 네.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임병도 있고 네. 뭐 아나플라시아도 있고 요즘에 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이 SFTS라고 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네. 요즘에 사람에서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좀 위독한 경우 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0: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1: 뭐 좀 많이 네. 있는데 어쨌든 진드기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진드기가 많이 있는 수풀이나 이런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0: 합니다. 강아지가 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죠?
0: 예. 이게 반려견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산책 후에 작은 변화라도 잘 살피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피제랄지, 목걸이랄지 이런 걸로,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산책 후에 좀 꼼꼼히 잘 살피는 것, 이렇게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베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뭐가 있을까요?
1: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심장사상충도 심장사상충 예방약만 잘 뿌리면 감염이 안 되거든요.
0: 네네.
1: 근데 바베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부 기생충 약을 뿌렸을 때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었을 때 대부분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0: 힘을 못 쓰고
1: 그렇죠.
0: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1: 굉장히 예. 병원체가 감염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네, 경우가 네.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기생충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보다 더 기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2, 3월부터 시작을 해서
0: 네.
1: 뭐 한 9월, 10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외부기생충약은 또 매달 할 필요도 없이 뭐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0: 그것도 먹거나 뭐 바르거나 이렇게
1: 먹는 것도 나오고 네. 바르는 것도 나오고요. 네. 먹는 거는 심지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먹어도 되는 약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먹여주시면 네. 충분히 예방을 한 100%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생충 가급적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0: 너무 걱정하기보다 그렇게 외부 기생충 약을 꾸준히 먹이고 발라주고 해서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오늘도 이 바베시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올림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반려견과 건강하게 산책하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방과 관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제가 늘 끝나는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페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62회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욱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은솔입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맨 먼저 이번에 4선 고지에 오르신 전주시의회 최준만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4선 고지를 오르셨는데 최 의원님은 우리 서학동, 평화동 이 동네의 토박이시던가요?
3: 65년 정도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어디 서학동이에요? 아니면 평화동?
3: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서학동인데 98년도에 거기가 평화동이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서서학동으로 행정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2: 아, 저 몰랐어요. 그건.
3: 아, 그렇습니까?
2: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의원님.
3: 네, 그렇죠. 그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2: 네. 어릴 적부터 살아오셨으니까 다 네, 모든 걸 다
3: 5살 때부터 한 번도 잊어내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학산 치유회수 사업 그 학산에서 호원지기를 유년 시절에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저도 남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후배네요.
3: 아,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을 모시고 마음속 깊이 네,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구나. 네.
3: 남초등뿐만이 아니고 일성아파트 자리에 전에 완산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삼천동에 이사하기 전에. 그래서 완산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면 학교, 거주면 거주, 놀이터면 놀이터까지 우리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2: 아, 구석구석 남다르겠네요.
0: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 고지에 오르신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원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때 공보물을 보니까 평생 입은 은혜, 마지막 땀방울까지 쏟아 감겠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3: 예, 제가 12년 동안 전문용어로 풍찬 노숙이라고 하죠. 도의원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낙천을 했고 낙선을 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는 저고 제가 부족해서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김윤덕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께서 시의원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응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과분했던 12년 만에 다시 전주시의회에 입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근데 저는 12년을 쉬었고 제가 3선밖에 안 되는데 4선이 6분이 계셨지만 제가 예결위원장을 전반기에 꼭 하고 싶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남북권에 평화동 서학동에 큰 예산을 확보하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반기에 예결산 위원장을 했는데 또 후반기에 추대로 부의장까지